0: 시간을 기도하고 4시간을 기도하고 이것까지 얘기하고 이 사지 전쟁으로 사지가 또 별로 다를 기획까지 모시겠구나. 그 이 같은 하사지가 뭔지라 그렇게 하던 것을 두어 전쟁은 가문의 일이라 오고 사시고 마하천이 이렇게 비교했습니다.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 예수를 가는 것같이 무엇 많이 가르쳐야지 드라우자 전쟁을 그런 접불이 사실 오급받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것을 다루어보는 이것을
1: 아,
0: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

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거침하는 바다치 비스는 거래 그렇게 비스 그런 거 마하사체 복수할 수 있다 내티 정도 이 당대 아주 내티 정도 같은 거 거침하는 바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라마시 아이덕 수사관 아무 마하사체 복수할 바다치 그런 거 정도 할까 생기 어디면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거치 우리 하나 아까 말한 인터넷은 저는 어떤 것들 따라서 우리 분들 같은 그래도 어떤 미적 같은 것 같이 나온 바를 잡아 어떻게 따라 어디 동안 하나 축제 축제 그렇게 되는 때야 그런 내가 되나 마음속에 복귀 밝히는 내게 돌아서 이제 그 사람들 마음도 풀어 이제 멋있게 풀려서 깊은 그 사람 사명전 사이 내게 돌리면 그 사람들 그래서 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도 이루어다 마음속에 보이는 마음속에 복귀 사람 내게 좀 그런 것 같이 못하는 바사 이 말에 비춰 내가 좀 어제 못 보다 마음속에 수고해 이제 Komiti kerjanya nanti tuh pelajaran pesan tentang bisa tahu kerja saya apa kerja.